0: 라디오.
1: 게이 웹사이트.
2: Man.
3: This thing is 300 bucks.
4: Fucking slaves, get your ass back here!

0: 아니요.
1: 게이 웹사이트. Boy next door. Please stand up. I repeat. Will the real boy next door.